빛을 잃고 준준의 안슬피 우로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뒤를 이별하고 악루성 어기서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 안부리 부려이기라